0: Catholicism is about hierarchy, but it's also about us brothers.
1: 제가 60년 가까이 유아 세례를 받고 계속 신앙인으로서 천주교 신자로서 생활해왔지만 과연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그러한 느낌을 갖지는 못했습니다. 그러나 나이트 오브 콜럼버스에 초대되었고 또 맥기븐 신부님이 처음에 이 콜럼버스 기사단을 만들면서 저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.